0: 지역 민속 음악을 사랑합니다. 카약 그룹을 주목해 주세요.
1: The Voice of the Valley, 95.5 FM, KCBP Wesley, a project of the Modesto Peace Life Center.